0: 고 나토조 원
1: 나토 이너 우미로 우리만한 수리만 호 뭐 지금 정갈이 비발 때 기타기 살게 멋지나 보면 이거 얼마
2: Do my like they know more like today than I know.